0: 빵짱 예민촌.
1: 그때도 생각 없어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스플라이 스파가 온 건강이 츠바나이
0: 빵짱 예민촌.
1: 뭐다무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건강한 바다이 썩갈로와까
0: 빵짱 예민촌.
1: 빨아서 빠른 빵 맞춰 빵 섹시 빨아서 왕고각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민촌.
1: 마이 먹어 봐라 그린나 프레스카 가릴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.
2: 조이, may kansi ka na, Joy?
3: Ay, toto, may ari gid. Tsaka damo gid isang utok-utok.
2: Mayo pang kansi mo, Joy. May utok. Ang ako nga ex, wala gid. Ginbayaan niya ko. Ginbaylo niya ko sa mas lauay pa sa akon. Te, din daw utok niya.
4: There's more sa tanghali.
5: More sa tanghali.